누미뉴 마마통 뿡따라니 도이미니따라 탐제리 Good afternoon, ladies. 토롬마시다 융뿌비 아마기 삭론다 토롬 란톡비게다비싱 아이액밤 프리오발라 아마디 ngangom 이베야이마 토롬 부톡비 톡쇼움 레누발라 기드말라 펑비가니 뿡 아마미니따라 뿡 아마미니니푸 란톡세가니 아리바 펌싱데기 로컷자바 펌세 아마디 마타미쉐 마탕마탕오이나 동안동안바 펌싱데기 로컷자바 펌세 란톡세가니 뿡 아니미니따라 망가 뿡 아니마카이 웨스턴 뮤직기 토롬 펑비가니

마당다 따위레시 왕우 아티스트 애소시에이션기 색색 색색파 강부네색파 롱점 돈비싱나 세이링바 봉나팜 람담부 크름자베이시

뿐시 하이브시디 아와 아나 쿠와 쿠남니 탱나가니 동나파나 란탱가야 마시나 이퀘세 힝리 딱리바니 뿐시 에로이바 미쿱다 몽펌기 마이리나 수드리파우바 탱나가니 란탱가야

아가시바니 인팔 아동나 타롬 따비리바시 메가 하르사마가 홈 다스믹 망아다 산독제리바 FM 상아이 채널데기니 아가시바니 인팔 호지 아요키 봉테리 마카이타리 마니푸리 제파오 따바팡비르기니

0: Good morning, Manipur. Da, mayamna tabiningba firm de mata mishe SMS amadi WhatsApp messenger ki kutangda mayamna khanbirakna bagidamakta ekogi studio gi telephone number amukta ganening singzari 9863102016 telephone number amukta ganna 9863102016 number sida SMS amadi WhatsApp ki kutangda adamna khuidana tabiningba manipuri firm amadi mata mishe khanbirakna ingsing seri
1: HIV가 사고는 행리바 미워 신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따위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신가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라바 미워 신다 따티 따위는 더우바 마코이기 마랄마 돈 프로퍼티 문나보 헛나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a phangbigani online complaint taw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te sanglaga complaint tawbi HIV AIDS ki maram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wbi amukka haje 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캄캐바. 뽐나 막 어자가 따티뭔가 아니게 막 빠르게.
1: 따티뭉 따티뭉. 난기 따티뭉 냥 빠닝 브라. 난기 따티뭉 냥 빠닝 브라. 파나 셴비게라 샤비게라. 마스 파캉니네 파캉. 아이군 바. 아두가 낭나레 샤비. 파기 파기 다기바. 마나 필름 따신게리. 얌 라이크 잔. 무응한 바데기 누메타보 뿔라가 시데이시데 나야가 도히가 나라가. 마샥투가 가라 파자리 바이. 항우이 보라비 마. 파기나 티라. 호기바나 호크레. 마뚱만 아우디바 낭타 테몽가 드라마타 마찬미나 바야로. 마기 사이클 투 무시야로 하이신. 아두가 마나 누이 드라마도 스와이드 우빠디게 슈카이데. 카디군바 아마 파한다가 울루니 하이라바. 템붕 야오 니가이타라디 드라마 카크트나타나바 자구이기 사파보 야로. 마야오 부저니드나 아마트낭 야오 야로 하이신.
0: 카이노다 산도마. 낭게 와타드디 아이 드라마도 하이바가 짜마나 드라. 카리 란카게바. 아이나 카리 카이바 타박 타우크라게바. 낭나 탐나나 타테몽다가 좀 사이도
1: 또또또또 아무슈 빨리 마이 템붕나지 하우지 따이나 하이기바도 까야 투는 거리는 예문이
0: 난 산돈만 낭시디바
1: 까나기 미시스노 시드비로 시드비로 하이브니
0: 시
1: 예 한잔 한잔 다질래이네 오 템붕기 미시스니네 폼 필압 루이드리보 솜당 아이네레 오자 사우레 이사 이사나 밥 카르타나시 오 아이디나 마케 강디 넘버게암 피네라 미자니나 미시스 감 타네라 미자네바
0: 마기마 복세 깨암얌 파치노 예우네 레셀 도보기 팅에 오자 사우레 하이드나 미시스 타락파시 포바 히야디 하바 아코이 드라마 우토세 당군 망아드네 아두가 레셀 마팜다기 슈티로 보야드바니 캉아브라 누파 우나바저 뚜니 하비디 야드바니나 아코이 콜레스키 폼 빌랍도바 마시나 라스티니 하이제나라가 능고 나발라 이니 캉엄브라
1: 야리라이리마 낭 폰지 마탐 그라 이나 바이프타레 아두가 낭 아시디 노이 드라마리아 실셋 퍼스 야라
0: 다 산톰바 아이 폰지 낭 빠이게즈 빠이저 호바 레셀디 쩨타바 야라 하이시니 리라우 뜨시 코이 드라마니 하바
1: 타닝게라 타닝 오이라 아이나 쩨페 야로 이디 야로 와로 레시데 코
0: 숨나 디라셀 하우람 마니 타이시
1: 리아셀 호게라 리라 호게라 이 캉디 낭 아시디 낭 축자 쩨페 야로

0: 이쌤할
1: 이두닝 타오
0: 닭비유도 이쌤할
1: 나 시꼬라우농디 나 다우농반기 양고이 샤골 파두나 나 잼길라만 돈다바 싹저로니 농야이
2: 아유
1: 텐타라가 누이 잼기붕어 콩레이 두로라이라바
0: 벌렘 석비 이쌤할 이쌤기 야탕 방라바디 말랑 망나 타나 제리비 따옥농방에 서골가루비 파방암적에 꼬이쌤할
1: 나한테 뭐 아무튼가 기우도 비비오바
0: 이쌤할
1: 이토링 타오
0: 닭비오 이쌤할
1: 이토링 타오 나 시꼬라우 농디 나 따옥농방에 양고이 서골 파두나 나 짐길라만 돈다바 삭제로니 농야
0: 이쌤할
1: 틴타라가 누이 짐기붕어 콩레이 두로라이라바
0: 벌렘 석비 이쌤할
1: 이두닝토
0: 이쌤기 야탕 방라바디 말랑 마망 타나 셀레비 떠옥 농방기 사골가루비 파방암자게 꼬이쌤할
1: 젤로 젤로 이두닝토 렘나먹 사골 파바오유고 젤로 이두닝토 텐타라가

이세이 시글루이나나 땅가가 시교 있는 마니 뿌리 마다 미세일란 독자바 마땅의 솔루션 자리 아카스완 인팔 하우제우 기봉 따라 마토에 미리 양카이터레 젤리 미코 카라기 마통다 강라 채널기 아니 수바 타우람 미디엄 웹 미터 저홈니 푸다 스닉 아마 킬로허츠 아니판 마리푸니 토이다 동안아 따바 펑비르기니 따비리바시 아카스완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기니

0: 아이 쫄비가 사고는 행리범 미호싱부 한탄에기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호이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호이싱다 따티 따오이는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마 돈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트 따오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m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is su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the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Agaswani Imphal, Hause, Traffic Control Police Wing, Manipuna Pibirakpa, Imphal City Manungi, Maruweba Junction Singi, Traffic Ibibam Mayamda Kanganjage. Niti Aipa to take you in a Post Office Room de Gilakpalam BSC Maya Urab Chili. Western Gate Kanglarom de Gilakpalam BSC Su Maya Urab Chili. Kashampa Junction Yuina, Niti Aipa to take Rom de Gilakpalam BSC Maya Urab Chili. Aduga tei topa junction singi oinadi adumak normal oiri. Imphal East ki oinasu adumak normal oiri. Matang sida traffic control police wing Manipur na pibirakpa traffic update mayam ki mafam daning sing chapalu chere.

따한적리바 이세 이세길로 인해나 땅가가 쓰기로 인하 마니프리 필미 세일란 독자바 마땅스들로 제리 마칼마텔기 타롱가야 란 독도는 따한적리바 세아가 슈안인파기 FM 상하이 채널 드기니

란팜데 이베니 퓸드기 소리 센점마 디만다기니 기쁜메 콘절다 로미 메테니 세링바 소리 센점나 사랑베세니 그돌담자리 담이네시

0: 공채석이 6월이니 따비리 무슨 고와 가스바니 팔기 맥케이데기 따람노 옥체리 응시 운서구도 우리바 메요시 아도키마티 거기 6월이 샤부도 소 누가이카다바 아도가 마이통기암바 카르든 번저라보다 theater artist lyric eva loinada government polytechnic imphal gi technical education department ge selection grade librarian winner thabak ta gi pothakraba kangjam chawbu singani ahan bamakta da oja haine hetam mingo jerage oja chawbu bu akashbani imphal gi studio da taram ukchari
1: thagat chari radio tabiri ba punam pusu khurum jeri
0: hoy hoduk sab cd oza hanada gi kitang thidok thijin to jeraga oja na pamna tamlaki ba library science service masi karikar ba makhal gi subject no aduga masi de mahiroi sing da piri ba kanaba sing masi gi matang da tetak ba pa mamtang wa hodo oi da thambiyo
1: library haibasi miyoi bagi maman yamlaba wakhal lok sing kayana thanna ya oraba lyric sing journal magazines film nasingba manuscript nasingba punamak sibu haujiki miyoina amadi tungda lakadaba miyoi singna niyom sumna sijanaba yanana bagitamukta phajana niyom sumna thamliba mapham adubu samlapna khona library ni haina khane library science haibasida isida lyric si makhan lairiba subject sing si magi systematically classified torkanda sijanaba laiba mi singduna irai laina thiba yanana bagitamakta numbering system da khaidoga thamba amasung haribo lyric sing dugi maming da adage author da subject da catalog sema kanda reader singna man man pami ba lyric tu line thiba yanana bagitamakta classification cataloging kaina maru oina tammi ba subject tu bo koina library science haina khangnai
0: ado oza wahuk do oina oza se karma mapham da khori no kum ta ki ba ado ima baba na kari kari hona biram ba isili na una kaya yam ba mato karam na pi ngi da hor ki bhai ba wari do madu ta da soida na nungai ga ni hen khali oza gi ma khei de ki khoi wari se mta ta sa ge
1: ai gi khori na pham ta pham si imphal de gi kilometer tare ni pan gum ba mayai lambi da chala kan da lai ba langthabal mantri kho ma kha lai kai hai ba si da ai gi khori na pham tapham ni aduga aibu pokpi ba ipagi maming kangjam yaima aduga imagi maming na saikhom ningol kangjam ongbi momon devi kawe aduga aigi isil inau akhoi nipan ni nupa manga nupi ohum punamak sigi aina khwaigi ahan ni adu aina panjining ba mana aigi pokpi ba ima ipagi maming panjagra basu aibu yokpi rakpa pisak pi inga de gi aibu yokpi rakpa ipagi maming di kangjam angau sing hai basina maru oina aibu yokpi ratna aigi nga sigi oiri ba phim si oirakpa ni angang oiri nga gi punsi sidi aigi imung si yamna laira ba imung ni matam du da sani nga ithangni nga si laita ba aigi ima si phi sabi ni matam du da yum khuding gi akoi gi phi saba si janar me du ga aigi ipadi gari driver oidna mapanda sakre aibu pokpir makanda aidi masakhangde mana amuk asam da thabak phange asam gi dimakusi ti state haibe sidais da thabak phange driver oina moi gi sa bagan sidais da thabak phange haidana aigi ima si lowa lakpada ma se aigi ipani haidana takpi bedagi sakhangjebani
0: adu matam tu chorok pa ozagi sehi je kya ka disor baba ga masakhang na basai
1: matam tu da aisi sehi ahum mari gumba adumaina suramgani aina ningsangbada aibde ayam piyeba adugi marakto da aigi ipan aina saipan jakhibado
0: hoy
1: amana maru aina senabi ramme aina khangjarakpada aduna akhoina school si matamdo da ida koina ga angang oiringe da gi kanotrok paisi da aigi imai pasi di asam da sakre sakre matung da satri ngai marak imana leiringe sida aina ga school khaji khaji aham ga ka ba horakpa sida sida aina ga school halak paisi da sida imada sak lamie ga aina haibase ma sida sida ma si aibu kya thoksha bidib imasina thoksha bidib si aina kona khangai mana phi chabaga chimagi to hum to mu to bolwa kan da aibu khut pai da na lekai du da pura kan da ma mingun da gi khoi akoi bida leiri ba kano sing du da gi cheng na sing ba mana puru ra ga
0: khangna chana ba da
1: khangna chana ba da gi puru ra kan da hala kan da sak thong ga pi jaba sa ai ning sang e adu aina khale aina sak la me har kan da ima na thoksha da na to gi ba do ma aibu nu si da ba na na tab ja ni ma sak thongne ba cheng du lei ta ba da gi to bu ni ai ba sa ai sum ning sang e nu si sak le ma khara sare le am dra ga adum akhoi manava sing tor kan da 아코이기 산업아 트리카피 산업아 마블 산업이 또래입니. 아들 마블이 산업이다 이시다 이만 싹 로이래가 하는 거울을 보시 아코이 한비부장한테 싹 남으세 아코이 파우드래
0: 산업이 뭐든 뭐야 이두나
1: 라이라이 하르가 아코이 숨숨 답도 기분이 해봐 아래 돌아가 안 됐어 이래 라이라이 하르가 숨숨 답도 그리실까 이게 너 아이나 다우드나 동아이나 아 더위
0: 아 염증아 요자 아도 오자나 아 뭐 거기 담르키 스쿨세 LP 스쿨세 나카리노 어두가 마톰두다 오자 호이보 쿠드 파이르가 탁비르파 담비르파 오자 싱 아두가 마히로이 싱 마토 그럼나 로이나 라키바 마톰두기 와리 누가이 누가이 바 카얌 술레롬 가리 하나 칼리 오자
1: 아이나 이할 한바 라릭 담자르키바 스쿨시 코기 레카이 드네 아둠 랑타발 만트리콩 LP 스쿨 거위 라워 프라이머리 스쿨 아두가 마톰두다 아이부 헥 라릭 takpira khibo jasing duki maming si adum ining singjari head pandit oibiramba koi ki khumbung mayum lala sing adugi sorokhaibam gaur sing sorokhaibam kumar sing oja ibetombi laikangbam ibotombi rk sanatombi haibo jasing sina aibu akhoi bu haitare akhoi bu matandu da masada masadong na adum yamung sina thawa yauna takpire e adu moising duna takpi tambirak pagi mapanna akhoina ngasi mi oiba ngamjari bani adu moigi tobiman
0: akhoina kokhom su thokte khoi ima pabungna sangsar se karino khangan bire ima babana adu sebi sabi bisna akhoi gi guru oza sing dune ba
1: mani mani
0: hoi adu oza akhoina halaman sing dagi sung wari se tasab matamda class 2 sida competitive exam ama pangthu e kana hokiba halaman sing sung wari li
1: class 2 gi competition makti yogjarakte koi matam do school school du gi makha pona thap thada bagi kono sodum leib jane
0: hoy
1: class 2 makti yogjarakte adu class 5 gi competition di yogjare
0: ma si all Manipur oi dore osa
1: a mane mai magi Manipur gi zone zone mai matam
0: hoy jeli wo gi makha leib se ahoy adu lp tam matung class 5 te gi na class 10 metric tharam dai punsi gi am da luru patang sports ta hajar gana koi launching pet ka hai do class 10 sina karam ba school da gi kadai da matau karam na thar ki ba
1: class 2 bhaw sina phisi gi lp du da tam me 3 da gi na 5 bhaw sina langthaba lep mai le gai da le ba ugb school hai bi sida tam me adudagi amuk class 6 dagi na khoi 10 bhawasi langthaban nambun mapal high school sida ai tamjarei adu matab du ai gi iman naba sing di khaimphal high school gumba kansipur high school lena ji manipur university gumba nimda lei ba sida sida tamme ai gi maro pang ai ga lp dagi tamin nak pai iman naba sing se ayam na adu ai di imung manung gi saning ai thakning ai gi awabasi oibani na aina athapa school da tambangam de kaigno da id school da gi halaga thongam ma ga sa ba thongam dra ga su cha da ba ya ba chak cha da na school se pa ya ba haidna no na link khat pa khoi gi lekai gi high school du da tamjarei aduna 1973 da ic metric thaga da ba si khoi gi high school du di no na link khat pa ni na khoi gi ma si recognize tok de tau da ba si na attest tor ga tha ba na bengali high school da class 10 gi test exam si thai adu dai da test exam si thar kan da ic final parikha si di tha ba ngam dre pom phila ka loina di tok sang kan da kai gi noi da matam du da ai gi ipa si assam da gi thora akan da ma na gari ema lai bed for ma ma si driver ni na adu gi hindi min oina ai se adum sakhi ba da gi ic matrix si tha dre adu gi di hindi noi na ai gi pa ga dum sakmi na ba da gi mathangi 1974 dasu ic parikhasi thaning ba da gi thadi thajal laga lairik par ga thab na tamni na adum fail oire ic thoy am noi tre iman na ba sing ai ga lairik tamin na rak pa sing lo na ma college ka re ai di ka hu dre adu gi di ai lairik yam na phat na ho rak pa mi na te adu ai adum oja sing na sing tha bi rak pa
0: hoy
1: mi sagam ni adu na ai gi wakhan se da di noi trai se
0: mani oza musi mapham na matam na ni adu bo akhoi gi sano na chaurup matam da masi ji ha kasa da na akhoi gi thingai ba khokai ba lepen da to da kana nu thing doi no oi madu mang na ni oza na nga si miyam na masak khang la ba adu lu ba miu ma urakli se adu hindi men oi ga chat pa khot pa masi gi wari so
1: ai hindi men oi ba da gi di adagi di aina 1975 sidadi 아이나 아이기 이빠 이마다 아이 하이저래 우파에만 떠올까는데 아이 메트릭 버리카시 타다바야데 바바 이마 아두나 아토파 미 아마가 가노토 비우 하이나 하이베데기디 라이브 파바 하이게드라 아이기 이마기 보미나바 마세 이마복시기 마산우파 아한 아이기 이암바 아한세 마수가리 통닝바 가노토 버데기 마가 오이나가리시 아이기 이빠가 파르사카레 아두데기디 아이시 라릭 파바기 마탐시 팡네 방부대기디 아이메트릭스 타르칸데 싱암카 하이스쿨다 타이 센터세 마탐도도 거기 버카드 샤트르스나 노토버가이세 그야 아이 우럭테 코나 아묵토르케브네 아드나 아이시 세컨드 디비전더 파스토레 파스토르 칸시다 아묵 뎀 콜레지 아르츠 앤 커머스다 아이시 커머스 탐메비 피우 커머스 탐마 칸시다 아두소 라이브 티비세 아이기 라이브시 아둠 아드나 아이기 본시다 텐나라 이 버카노 싱두가 하이로간다 아이능아시 미야망다 스마이는 것도 펑지리 시가 하이로게디 아이나 보나목세 아이노 호나제부스 호나제버니 아이 이소드 아이 이소네 욕비르버니 탁비르버니 가이나 아이시 칸저리 이케 못담다 비우시시 담마마뚱다 아이시 비우카머시 파리카시 타버시데시드 가바이도게 마탐두도 아이시 가리 타우드나 마탐두디 아이나 가리시 타우리 핸드맨 오이드레 아이기 바시디 나드나 레그레 토비너벨 있다면 이몽도 가리도 탁분이나 아이네 드라이버 오이는 가리지 토드는 레그러버니나 아이시 파리카 타르르 버기 폼 필럽까지 로이독 성그러가 비우시기 파이낸시 타나는 버기 파리카 파이널 엑잠 시기 루틴 시복 신부자듯이 아이응암드레 상드레
0: 맞음 레이터
1: 바다 하이랑 고통 되게 아이게 이만나바 서로 가이번 브로젠 아이나 호식 출레이디 망원되게 아이네 루틴 시 실루레 낙나버니나 실루르 칸데디 까마이토 게다 파리카시 타바 호라칸시데 시다 commercial arithmetic thokpa numishtaish da ayukta thokpa parikhasi mana nungdin do ina rutin si sinjala ada ibani si chamine ba du pe khatha ba du so ado su cycle de sat pani matam da kharangan na sa sena ibani sa hunar kharangan cha pa da kai gno ai manav sing si amata parikhat ki lak pa udena haidana tor kan si akoi na berenda ase da classroom da sunja le yimda ai manav sing si manung da pe khatha le ramne sakoi ani se pakhale adage di wajajing do dahajare khoi di nung din ne na lak ne waja khoi parikha thaje gya na yadre ma tam hele no yadre na upai leite adu aina mona tainaro re kari kana ni ma su thamine da bani adage di hale hala kang sida sida ai si yum da handre ai se numit ta ngai re kai kai da no ai si saikal ko ja sal ro kana numit ta kan da hale ane ai gi iman ba ma akhoi le kai da gi ma su police oi bani ma tam da mo ya ne da shampat adai da ma su cycle lam thaw da thengna ko sida su ibani thaw da minar ko sa ai se hoje mong sang ge gi crpf game le ba gi o hoje sida sida khang hok da na ai si ra dam ne da na na mun du ren da gi cycle se thaw da ba ne
0: intentionally
1: intentionally ai ai si ra dam ne
0: nungai ge do sok che ke ba
1: da gi di live up phaw na ha ge da ko mo mo le ra me ko mo sida sida yung sel la ga ai si tu ren da di ta ho dre ba da gi di ai ma na ba da sin sel akan da ha ga la kan da ibani si amuk yum da han min re ade ai thanda pungin si phathajaraga ai mathangi parikha thokpa kanusing se ai loina thae ai adum mak yam wang wang na phanga ga ai si subject sing do ai na thab subject sing do loi pass do adu bu subject ama thaudam ni na matam do di compartmental ga si leite subject ama do thaudram ni na ai adum fail oi ai na mark si tu lo set pa da college ge kerani sing do di ai khoi loina khangna bung hak tani na chaw nang gi jibu mak ti yang wang na phange adu pass to wi di hairak ti kamai to ino hai ise yare yare adu pibiro ai khangjare ai som thamjen jage to bni hair kan da ai si lae mathang gi sahida mu phom philap to kan da thab da dum pass to re
0: madu de uza regular class yog do bida dum ya pra kam
1: ai ai pass to kan da ai si bcom tamme college si mukta da yam nuk si di se adai matang sa
0: bi si da
1: bcom tamme matung da ai si tamba wani ladik tamba du ai yang wana tamme yum da gi matam du da ai cycle leite adegi bus ta mini bus ena tawba du da la e adegi amuk waheng le kai degi khong na amuk lak tu ne ba college sa gi adegi upai su le te yum da su chaning ai kan on lai bna te adegi di ai na ai se thabak ama yam na tawning e tawning ba si de si ta kamai to ge ba matam du da khoi gi DM college isu han DM college mapum oinalam badage arts commerce khaidore hojingna commerce tongana mo khaidore are the library ama tongana lady are the aina sigi library gumbam da aisha thabak tawragadi lairik pa basu phangba ꯇꯣꯂꯣꯞꯁꯨ ꯐꯪꯕ ꯑꯗꯨ ꯑꯣꯏꯇꯥꯔꯗꯤ ꯊꯕꯛ ꯇꯧꯅ ꯇꯧꯅ ꯂꯥꯏꯔꯤꯛꯁꯨ ꯄꯥꯕ ꯐꯪꯒꯅꯤ ꯑꯗꯒꯤ ꯑꯩ ꯄꯔꯤꯈꯥꯒꯁꯨ ꯊꯥꯕꯗ ꯀꯣꯝꯅ ꯊꯥꯕ ꯌꯥꯔꯅꯤ ꯂꯥꯏꯔꯤꯛꯇꯤ ꯇꯝꯗꯤ ꯇꯝꯅꯤꯡꯉꯤ ꯍꯥꯏꯕꯁꯤ ꯃꯥꯏꯒꯤ ꯀꯣꯛꯇ ꯂꯥꯛꯄꯗꯒꯤꯗꯤ ꯑꯩꯅ ꯑꯩꯅ ꯈꯜꯂꯛꯄꯗꯒꯤꯗꯤ ꯑꯩꯅ ꯑꯩꯒꯤ ꯍꯥꯏꯐꯝ ꯀꯅꯥꯝꯇ ꯂꯩꯇ꯭ꯔꯦ ꯑꯩ ꯑꯗꯨꯃꯥꯏꯅ ꯈꯟꯗꯤ ꯈꯜꯂꯀꯥꯟꯁꯤꯗ ꯃꯇꯝꯗꯨꯗ ꯑꯩꯈꯣꯏ ꯂꯩꯀꯥꯏꯗ ꯌꯥꯝ ꯏꯅꯥꯛ ꯈꯨꯟꯕ ꯅꯨꯄꯥ ꯑꯃ ꯂꯩꯔꯝꯃꯤ ꯑꯗꯨꯒ ꯃꯥꯁꯨ ꯖꯦꯅꯔꯦꯜ ꯏꯂꯦꯛꯁꯟ ꯁꯦꯜꯂꯦꯕꯗꯒꯤ ꯇꯧꯔꯛꯄ ꯂꯥꯏꯀꯪꯕꯝ ꯏꯕꯣ ꯇꯨꯝꯕꯤꯑꯅ ꯑꯗꯩꯗ ꯃꯥꯁꯤ ꯑꯩꯕꯨ ꯌꯣꯛꯄꯤꯔꯛꯄ ꯏꯄꯥꯅ ꯑꯗꯒꯤ ꯑꯩꯒꯤ ꯏꯄꯥꯁꯦ ꯃꯁꯤꯅ ꯑꯩꯈꯣꯏ ꯃꯥꯏꯇꯣꯝꯕꯤ ꯀꯧꯋꯦꯕ ꯌꯥꯝ ꯂꯨꯅ ꯇꯧꯋꯦ ꯍꯥꯏꯒꯤ ꯏꯄꯥ ꯑꯅꯤꯁꯦ ꯃꯥꯅ ꯑꯗꯩꯗ ꯑꯩꯅ ꯈꯜꯂꯦꯕ ꯃꯥꯁꯤ ꯃꯇꯝꯗꯨꯒꯤ ꯆꯤꯐ ꯃꯤꯅꯤꯁꯇꯔ ꯑꯣꯏꯕ ꯌꯦꯡꯃꯥꯁꯣ ꯁꯩꯖꯥꯁꯤꯒꯁꯨ
0: ꯎꯈ꯭ꯔꯨꯜꯗꯒꯤ
1: ꯎꯈ꯭ꯔꯨꯜꯗ ꯀꯥꯔꯛꯈꯤꯕꯁꯦ ꯃꯥꯒ ꯌꯥꯝ ꯂꯨꯅ ꯇꯤꯟꯅꯩ ꯍꯥꯏꯕꯁꯤ ꯃꯥꯁꯨ ꯚꯣꯠ ꯂꯦꯞꯀꯗꯧꯕ ꯃꯤꯅꯤꯅ ꯀꯩꯅꯣ ꯇꯧꯅꯩ ꯍꯥꯏꯕꯁꯤ ꯑꯩ ꯈꯪꯉꯦꯕ ꯑꯗꯒꯤꯗꯤ ꯑꯩꯅ ꯗꯔꯀꯥꯁ ꯑꯃ ꯑꯩꯅ ꯏꯊꯟꯗ ꯗ꯭ꯔꯥꯐ ꯇꯧꯖꯔꯒ ꯏꯪꯂꯤꯁꯇ ꯏꯔꯀꯥꯟꯗ ꯆꯤꯡꯉꯥꯃꯈꯣꯡ ꯒꯤ ꯃꯔꯛꯁꯤꯗ ꯑꯩꯁꯤꯗ ꯇꯥꯏꯞ ꯏꯟꯁꯇꯤꯇ꯭ꯌꯨꯠ ꯑꯃ ꯂꯩꯔꯝꯃꯤ ꯃꯇꯝꯗꯨꯗ ꯃꯗꯨꯗ ꯑꯩꯅ ꯑꯣꯅꯔꯦꯕꯜ ꯆꯤꯐ ꯃꯤꯅꯤꯁꯇꯔ ꯀꯥꯏꯅ ꯇꯧꯔꯀꯥꯟꯗ ꯑꯩ ꯊꯕꯛ ꯑꯃ ꯍꯥꯞꯄꯤꯌꯨ ꯑꯩ ꯂꯥꯏꯔꯤꯛꯇ ꯌꯥꯝ ꯇꯝꯅꯤꯡꯉꯤ ꯑꯗꯨ ꯑꯩ ꯏꯃꯨꯡ ꯃꯅꯨꯡꯒꯤ ꯐꯤꯕꯝꯅ ꯃꯔꯝ ꯑꯣꯏꯗꯨꯅ ꯂꯥꯏꯔꯤꯛ ꯇꯝꯕ ꯉꯝꯗ꯭ꯔꯦ ꯁꯔꯀꯥꯔꯒꯤ ꯊꯕꯛ ꯃꯆꯥ ꯑꯃ ꯇꯧꯔꯒꯗꯤ ꯑꯩ ꯂꯥꯏꯔꯤꯛ ꯇꯝꯕꯁꯨ ꯌꯥꯒꯅꯤ ꯀꯥꯏꯅ ꯗꯔꯀꯥꯁ ꯑꯃ ꯊꯥꯔꯀꯥꯟꯗ ꯑꯩꯒꯤ ꯏꯄꯟ ꯑꯗꯒꯤ ꯑꯩꯒꯤ ꯏꯄꯥꯁꯤ ꯇꯧꯔꯀꯥꯟꯗ ꯍꯧꯖꯤꯛꯀꯤ ꯂꯥꯏꯀꯪꯕ ꯏꯕꯣ ꯇꯨꯝꯕꯤꯁꯤꯗ ꯆꯠꯂꯒ ꯍꯥꯏꯍꯜꯂꯦꯕ ꯍꯥꯏꯍꯜꯂꯀꯥꯟꯁꯤꯗ ꯃꯥꯅ ꯗ꯭ꯔꯀꯥꯁꯁꯨ ꯂꯧꯍꯧꯔꯀꯥꯟꯗ ꯈꯔ ꯂꯩꯔꯀꯥꯟꯗ ꯑꯩꯒꯤ ꯏꯄꯥꯗ ꯑꯩꯅ ꯏꯈꯤꯕ ꯗ꯭ꯔꯀꯥꯁꯤ ꯏꯟꯚꯦꯂꯞ ꯑꯃꯗ ꯍꯥꯞꯄꯒ ꯄꯤꯔꯛꯑꯦꯕ ꯅꯪꯒꯤ ꯅꯆꯥꯅꯨꯄꯥꯒꯤ ꯊꯕꯛꯇꯨ ꯌꯥꯔꯕꯅꯦ ꯑꯗꯒꯤꯗꯤ ꯑꯩꯈꯣꯏ ꯏꯄꯥꯗꯨ ꯈꯪꯄꯣꯠꯇꯦ ꯀꯔꯤꯅꯣ ꯍꯥꯏꯁꯦ ꯑꯩꯅ ꯍꯥꯡꯇꯣꯛꯑꯒ ꯌꯦꯡꯕ ꯃꯇꯝꯗ ꯑꯣꯔꯗꯔꯗꯤ ꯅꯠꯇꯦꯕ ꯑꯩꯅ ꯏꯈꯤꯕ ꯁꯦꯝ ꯑꯦꯄ꯭ꯂꯤꯀꯦꯁꯟꯗꯨꯗ ꯑꯦꯄꯣꯏꯟ ꯍꯤꯝ ꯑꯣꯟ ꯀꯝꯄꯥꯁꯅꯦꯠ ꯒ꯭ꯔꯥꯎꯟ ꯍꯥꯏꯗꯅ ꯆꯤꯐ ꯃꯤꯅꯤꯁꯇꯔꯁꯤꯅ ꯁꯣꯏ ꯇꯧꯔꯒ ꯄꯤꯔꯛꯑꯦꯕ
0: ꯐꯣꯔꯋꯥꯔꯗ ꯂꯦꯇꯔꯒꯤ ꯇꯥꯏꯞꯇ
1: ꯐꯣꯔꯋꯥꯔꯗ ꯂꯦꯇꯔꯒꯤ ꯇꯥꯏꯞꯇ ꯑꯗꯨ ꯆꯤꯐ ꯃꯤꯅꯤꯁꯇꯔ ꯑꯃꯅ ꯑꯗꯨꯃꯥꯏꯅ ꯍꯥꯏꯔꯛꯄ ꯍꯥꯏꯁꯦ ꯁꯣꯏꯕ ꯌꯥꯗ꯭ꯔꯦ ꯃꯇꯝꯗ ꯏꯗꯨꯀꯦꯁꯟ ꯃꯇꯝꯗꯨꯒꯤ ꯏꯗꯨꯀꯦꯁꯟ ꯀꯃꯤꯁꯅꯔꯗ ꯃꯥꯅ ꯃꯥꯛ ꯇꯧꯔꯒ ꯄꯤꯔꯛꯑꯦꯕ ꯑꯩꯗꯤ ꯆꯨꯝꯅ ꯑꯣꯐꯤꯁꯇꯨꯗ ꯄꯤꯁꯜꯂꯨꯕꯗꯅꯤ ꯑꯩꯅ ꯀꯅꯥꯝꯇꯗ ꯀꯩꯝꯇ ꯍꯥꯏꯕ ꯑꯩ ꯈꯪꯕ ꯅꯠꯇꯦ ꯑꯗꯩꯗꯒꯤꯗ ꯑꯩꯅ ꯁꯨꯝ ꯄꯤꯁꯜꯂꯨꯔꯀꯥꯟꯗ ꯁꯨꯝ ꯍꯪꯕ ꯆꯠꯄꯗꯒꯤ ꯑꯩꯁꯤ ꯖꯤ ꯄꯤ ꯋꯨꯃꯦꯟꯁ ꯀꯣꯂꯦꯖꯀꯤ ꯂꯥꯏꯕ꯭ꯔꯦꯔꯤꯗ ꯕꯨꯛꯃꯦꯟ ꯑꯣꯏꯅ ꯑꯩꯁꯤ ꯑꯦꯄꯣꯏꯟ ꯇꯧꯔꯛꯑꯦ ꯑꯦꯗꯍꯣꯛ ꯕꯦꯁꯤꯁꯇ ꯃꯇꯝꯗꯗꯤ ꯑꯦꯗꯍꯣꯛ ꯑꯩꯅ ꯌꯥꯝ ꯍꯥꯞꯅꯔꯝꯃꯦ ꯍꯥꯞꯄ ꯃꯇꯨꯡꯁꯤꯗ ꯑꯩꯅ ꯈꯜꯂꯦ ꯑꯩꯁꯤ ꯗꯤ ꯑꯦꯝ ꯀꯣꯂꯦꯖꯗ ꯍꯥꯞꯄꯤꯌꯣ ꯍꯥꯏꯔꯒ ꯖꯤ ꯄꯤ ꯀꯣꯂꯦꯖꯗ ꯍꯥꯞꯄꯛꯄꯁꯤꯗ ꯑꯩꯁꯤ ꯊꯋꯥꯏꯁꯤ ꯌꯥꯝ ꯅꯨꯡꯉꯥꯏꯇ꯭ꯔꯦꯕ ꯑꯩ ꯀꯃꯥꯏꯅ ꯀꯩꯅꯣ ꯇꯧꯅꯤ ꯑꯩ ꯀꯔꯝ ꯀꯔꯝ ꯍꯥꯏꯔꯗ ꯑꯩ ꯅꯨꯡꯉꯥꯏꯇꯕꯁꯤ ꯃꯁꯤ ꯏꯁꯣꯔꯅ ꯄꯥꯎ ꯊꯥꯈꯤꯕ꯭ꯔ ꯈꯪꯗꯦ ꯅꯨꯃꯤꯠ ꯇꯔꯥꯅꯤꯃꯨꯛ ꯂꯩꯔꯀꯥꯟꯗ ꯀꯣꯔꯤꯖꯦꯟꯗ ꯑꯃ ꯊꯣꯛꯑꯀꯥꯟꯗ

0: 콩차츠기 와리니 타우름다 따비리 government polytechnic 대기 librarian 오이네 타박 대기 보타크라바 강점 자오버싱가 우나두나 와리 사바기 아한 베스루 우나비키바 상락밤 딥젠드 서마 타우름 부톡비 농통밤 로마
1: एक प्रकार से पीएम जय अब गरीबों की जय बन गई है।

0: 그린 우리 이는 시월이 밥이 엄치고 난 먹기 만만했던 실 뽀뽀기 토이비 뽀뽀기 토이비
1: 뽀뽀 화문도 좀나 이유하죠 그게 뭐래이네
0: 뽀뽀세 난 왜그나 만만하다 봐 타박지에 양도 싹봐 아두 눈에 한번 반치다네 탑을 망가치는 게 학당 있나 밥마가 사이 부부기 부부기 타박지 가직당 잉브리 잉게드나 뽀뽀마 반치다 포만버니 낭이 생길 아셈다 낼로 두소 부부 타 그리노래 난 뭐 그게 많아서 뭐 먹으면 떠버리지 뭐 나기 마모도 나기 마모도 레이라버디 부부지 닥달 파워등 부비우 하이에르 떠오바 나기 마모도 뭐 난 뭐 그게 얘가 할락뿐이 후죽 파워 할락 떠버리지 뭐 나기 마모도 뭐 가다야 될 레이크를 보잖아 부부기 도비에 나 마모도 폴랑타 더
1: 부부 마모도 폰도 외도 폰 주발 백할락디
0: 아이씨 그래도 왜 여우러 보자 너네 이 샤마에 나무도 뭐 막라 이러면 부부 시봉아 시시부 나 한 먹게 이만 많아 디에나
1: 부부 마모 아들라 에 마모 나는 지디 마모, 나 사이디 부부실 이 오드는 떠오드는 내리브네 독터 좀 더 부시해봐
2: 마마마 마마 그게 오르게
0: 뭐 그게 오르게 하 이사 그게 오르게 이사는 둘이 보세 이거 나 유탈라브라 하 나 유탈라브라 아유, 낭낭가리기 담대요!

호모자이 비마 창롱마 티엔 샘질로 하이베도 비에마나디 하우직데 딱비레이 나 사이데게 하이엔기 통나바수 나 시기주 티전저라마바니 아두디 시에모다나 아두디 파레파레 아이따라 창롱마 텔랑라게 자헥 똑바강한 따포타지코 하이데나 마바니 싱한타나 오타레 비마 까마누가 시다 토이비디 아무 팜미 아무 힙타이 아무 통나와 항토이

하이 붕어 농반 말아이 톡 룩테이 싸우부수 말아이 룩터리 하라가 뚜민뚜민 정전그래 팜팜랑다 사이는 농반 길레이디 갓 크러버니 꼬마범 마이비드 신나라가 이마 마이비 농반 아이는 걸리블레이세 이부도 우머랑 탕징이 마쿠따 따생 따생 너시나비우 라우들락트바 야로이 가리고 말라우들어가디 농발 아이는 랑 탕중 따르가 분진바라 나트르가나 빠야나 레이드 마 쿠타 하바 분바라 짜타가 도리베니 헤크 하이라 마가 농반제 펌 마가 레이름 바데기 아 캄바 토이비 락 버리 잉우 버니다 마데기디 정실레 마리 마리 마자이비 에메 토이비 로이네 펌펌 랑데 펌크리 아이붕어 캄바네 레이컷 파상악 버디 하자이 하이다 사죠

멍아, 앙앙나 쿠른 마마가 톡레이도 농반은 쌍셀러가 마마이비 까다히 비로 아이기레이도 틀러버니 예로르기 미야마시다 농반은 레랑쿠 토레이 앙아마 타우쁘나마 예리 하이브네 텐신제게 에하기 세삭니나 마탕마탕 어쩌우상 앙아마 타우 예엔벨로에라가 마자이비에 마기 마낙 욕실레이 니삐 깡롭두데 예럭버마탐 아두다 천하이비마 싱엘레랑시 아마텔로비우도 라이드컬루 퇴빈의 따농바 아 헥다 하이데비로 마마이드 훗레이토가 비가오도 저러저러저 하이다락벌레이두나 레이마이드따 하라야암나 롱닝들떠오무니다 하라가 마마이리 투오글레호레 천하한 마탕다무 앙앙카마니 예락벌레이두디 마수 아수금나 마탕 마탕 예레이 하이브나 텐신제게 마자이 비엠기 마낙 요레 니피룹 할룹 이마이 벤 마탕 마탕 예럭파나 야양앙나 옌벨레이디 카리 하이레 산하이베마 하이랑아 세마 땡잉 비우 하이르가 농야 앙앙아 셀레폰 폴랑 파이르가 토이비다 하이펫 옌가가